마기르니 하비사 화비사오넹 지부낭 몰로라올라 부툴라 무도 고개 바우다다 집사 동야라이부낭 시그르니 시라올라 그르니 마기르 하비사 화비사오넹 사오낭 우레바우두 바우랭 바우랭 바울라바 르미르미 바울라바

냉 몬터로 몬터로 냉그리 카보 아이 나히 슈푸야 메렘케 하비 슈푸야 젤랑 다인도 당바니 젤랑 다인도 탕부카 마생 다인도 파이부카 마생 다인도 파이바니 부초드만 스부도 부초드만 사이 부초드만 사이 사이 축하데 에웜게 사이블롱 사이다다 메렘게 로블롱 루다다 부셔드 마지컬리 달래라우상 워시네 멀러라우상 바우시네